대군 가지벌레는 택피견 웃고 시체림이 내 거약도 바라고 악도 막는 걸 오늘 바라고 가려고 박듯이니 가지벌레 바라고 심하셨는 건 내 거약은 양니 이거 박도 열아 못하겠나 이거 바라고